0: 하십니까?
1: 이 도가 이도라라 친구 안녕하세요 바유 我真漂亮
2: 谢谢你 好买单了吗?
3: 有你啦啦啦啦啦忘不了
1: 我衷心地祝福大家万事如意